그든데 노예나 미 강부샤 대워 탐나 넘버 다 버르고니 예 이든도 삼노 통이나 우샤 말람니도 말람네 오와데 케바 케노레라 다 다방아르 오소 얘기지 무고와 임쇼 다 치르고와니 오체 그든데니냐나 디더데다 꾼제데 제와 다게 사바가 데네 심진 담지게 동의 담제세 버르쇼게다 디더데다 꾼제데 냐나 다 이제 시시 야고로냐나 얘나 듬만내가 얘나 그로게 사람이 오래라 얘나 그로게 사람이 이제 좀쇼 대다 꾸인 제대냐는 강보 야 차로 슈제니 옴다 초바에 표서름 샤 표서름 샤바 표서름 지수 예랑 야 사람 어디 강보 야고 개와 제놈에 어디 야돔다 개와 바기 사와 강 우리 목이 개와 시 사고 노이나스 어디 개와지 심정 강보 규고 동에 강보 문은 쇼하쇼 니만하며 동에 담지 셀월 쇼니나 문은 쇼하쇼 니만하며 다 이직 슈부제 나변한 된다 공화에 주지 다 개와지 내바 나변한 나변 내 문은 숨겨둔다가 모아야 단지. 도와내봐 지시도 내수 줄기 바르더니 맨아 맨바 니다다 대내어 저버쇼 니 말하면 온다. 다 말하면 가야하고 소니나 배나 랑스 개와 셀로드 사고 노이나 내가 나시 말하면 가야하고 소니나 도와내봐 지시도 내수 줄기이나 도와니나 샘진 오래 말까 안 보셔 그럼도 내봐 지시도 내수 줄 다다 나다 내 승다 막아야 속은 가야지 노이나 소래 랑 내지 승다 막에 선바 니곰다 내수 줄기 버도니나 비나 승다 모션 되지 다 니오 다니 시쇼니나 빌셔스 가야라로 야고소니나 님만 쇼야 나나미야도 산제 나 투베 되니노 모레라 만 넘버 타보데 쇼야 만티 쇼야 베셔 만 판도드라야 베 나자지 문노 쇼쇼 님발라메도 다 만디 쇼메데 오이나 님만도 케바디 쇼제 도도 케바티가 깨워롱야 도도 케바티가 깨워롱야 네바낭게 네모노 쮸다 넘버다 버더오니 니말라메 아돈다 만쇼나 넘버다 버더오니 만바 케바티 깨워롱나 디버오니 니 오든 말라메 오스 야 만바에 모노 만바야 마숑 만나 마숑이나 네욕 네욕이 게테미메 오레 네욕이나 나바샤 라로야긴지 시비 차낭비 베추비 만나 드즈다다비 에덴덴지 오레 네욕이 깨워롱쇼니 오야야드메 개원능아 오래 개원염는 야단능아 내욕 야단시 개원 한 티슈 티는 무슨 야돔다 나빠티게 내요 플랑티 추수티 샘등아 넘버다 봐도 야오이나 이제 개와 쳐다 남카드니 매 개와 넘버다 봐도 좋대 염니 산지 비난스가 나오는 산지 좀 낸데 니 나 슈송어도야 와라나스가 나다 쳐다 코로나대 상보 잡을랭아 잡을랭아 담바다 즉 산지 권방어도 되나 조금에 오래 이제 슈제다 즉 도로 외샤리 대신 우리 양바전인 외샤리가 뵙가지 김에게 다 타바 마슈 마슈 마슈 마슈 게버 다 타바나 나더라이메 다 나바레 레버 산지 좀는데 비나샤 피지션에 예도 피지션이나 산지 좀는데 비나 고든부터 비나 닥터 케버입니다 배전나 같은 거요 이제 나바 숑바나 만간라 문음에 이제 산지에서 배전나 같대야 베르바사 멘주 할볼 토가 오래 멘주하고 땀 열어놈 로기 다 자바나셔 산지 좀는 데스 인스트럭션 CB니 원어냐나 강부 오래 나로 자바 강부기 내어야 고섭니다 내어 내어냐나 자바 내바 션마테 노이다 빅라로 야고 섭니 빅오 모시수 인민 목부나 인민 목분산 인민 오래 우든 맛 맨는다 나 예 내버 빈이셔 내로 야 라로 다니 털기 우스니 우는 것도 야나 대우도 임신데 남아다 보듬하게도 이제 내요 얘기죠 산지 좀는데 비난세 잡아 강부시 가만히 비뇨는 내요 야고 수니 산지 좀는데 비난에 내요 야고다 잡아 진두 년도기 진두나 낙도숑 주 산지 좀는데 비난세 맞 주주 임부 비셔 라로의 주 임부 네 티셔리 네 지지 무수야야 내요 야야 편도 야고 그 산지 로주는 요르는 이제 내요 야주 우당 마르강부시 야대주 내가 되면 오래 곧 공부도 시배니 슈주인다 다 연락 듬바지 시실로냐나 나다치 차세와니 차세베 연락니 다 연락니 고조 거든티쇼 공부시고 솔로냐나 당슈송어도 지난 연락냐나 리부기 파트너셔 리부기 연락냐나 라 멜롱 나랍 오레 레민 리부 강보 미노야 베나 보디 파트샤 연락니 공부시단 테이놈 류기 연락냐나 우덴티샤 공부시 양싱어도 티셔페니고이나 신 비난 브랜치 노멜라 열가 우드나샤야 열라니도 키노르라 다 다다 마르마데 유치 열라니 오지 레가 게 템봉어도데 야고스 노이나 이직 니에제 다디야 주치 preparation 야 주치 이직샤 신야

로 연락하니 오래라 배나 일바세다 즉 내가 브루인의 테미나 그딘디나 나 던디디야고 오래라 배나 나를 따오만나셔 자디 망슈야고 소주 로서르체티가 오래라 다 로서르체티냐 오지 쪼옹어도 되고 뭐시 이직니 이제 다 리티로 나네 자리야고 씁니다 하양 추구소나 바자르가게 오소나 바자르가 블랑티게 네이게 숨 다들 맞니션 양게 서로 양게 서로 세티가 나네 감보 검태에서도 시아골로니나 다 레티 바자르가 이야야버레 이제 다 세티지 레시아 기부야 검태에서 아직다 쇼소인 된다지 우디양 알심과 팬님이 오래라 옛날이나 다디 다디야 주지션 옛날이 다 전주의 쌤 모두도 다 오소 잡자는 내가 쪼 세일로 년은 아주 전주의 쌤 송입니다. 전주의 쌤 송이나 동방 모두도 수중 모두도야 전주의 쌤 정 아래 주가 총대오 돼요. 탑대오 돼 대시야입니다. 오소 오래 잡자를 얻네요. 또 오지 야 볼 나다 제 다리 시시하고 쓰러 다리 시하고 쓰러 년은 다리 나가 니시하고 쓰니 이제샤 연락 되니 나다 제 쓰러 년은 차세와 차세당 정 아래 차로야 오래라 탑탑 쌤과 관계야 오소 오지 샤곰 니도 이슈송어도 야야 야나 둠바제 시시년 라멜롬 숨예 치다도 우든데 소야 섬나통 웃음 티네 숨니 셈가 우든데 오래 전제라 웃음 이시 야고이나 메모리가 남다 편ium 다 야나나다지 차세베 야나 차세규지 군차네 경차네 노냐 마르슈 차로야 오래 아 차세부리 만달라 야나 랭아지 야나 랭아지나 콜라보니 라니 이쪽 랑베지 마린지미지 터치 웃음 싸가 투에 샤스고 어떻게 마야고 이나 샤스고 고무셔듬쇼 어떻게 노래라 이제 죽었지 쓸어 쳐봐 쳐봐 표단지 가야가 놀러니나 쳐봐 표단지 맨도 쳐봐 표단 리자와 캠낭 쳐봐 표단 다 시시 가야 농아리 강부대 개사를 맺자 제보대 오래 어쩐지 내가 쳐봐 칼리 내용어도 되셔오메 오래라 쳐봐 표단 맨제 표현도 윤자 표 자표 뒤준 아래 캠과 람룩수 다왕바 임부로 아래 남바 강부샤 람룩수 남다 노지 캠낭 강부시 우드나 윤진이 야고수 모투 야고수 카르티놈 실로니나 캠과 잠추 비주지 윤추니 좀 잠추니 잠추니 나다 소임쇼 어디라 윤추니 되네메 캠님 아래 강부시 윤추니나 그 신의 추메티 어디라 나랑 추메티 노브 추메티 중나 어디라 다 추메지 메지 미시수야야 어디라 나랑 추메 브리우드 피수이나 다 높추지 랭아 그러고 신거든 이직 팀 미션은 아주 처음에 답 티비 어려라 다 높추수 처음에지 너는 날랭다 수임에 야 날랭 팀 마셔 언니지 양 처음에 살바 티비 어디야나 균추연이 균이나 컨티뉴야야 티랑 마치도 야야 어디 야고이나 나버다 버리임님 다 대신 오고 양 매치주 파이어라 어디라 양할라이 놈에 어나야 공부시스 이직 토가 매매치주 토가 탑실라 요르네메 어래 록 처음에 편해 그러던 뭘 이직 메노야 처음에 비난샤 신이 오솔로 점라 주주님이 오래라 시시라 우리 신이나 나가로 루스 곰시 상문나이메 오래 우나말 튀나 넘버다 버티입니다 균주연이 오자 다 이직 세지 자퓨 창퓨 오퓨 녀가라 오래라 자퓨이나 나는 캠가 자주소나이메 강부스 브렉퍼스 오래라 자추불 자나다지 하는티 라강시 퓨퓨 유지 자퓨이니 퓨이니나 퓨니고 식지가 돈다 셀로니나 퓨니나 페나 아 바자르가 게 아무것도 되냐소이나 암 바스켓 덴바데는 웃내가 딱슈지 웃내가 오래 박티 균게 올라 시시르이메 웃내가 딱슈 정아리아 롱야 퓨지 이제샤 퓨니 공부시단 티눔 케노와라 퓨니 오래라 다치 잘라라 지 퓨고수이나 웃내가 딱다시야 퓨고수 웃샤 퓨니 양 퓨티 퓨니고 티 거든디샤 섬노통고수니나 나다지 오래 나다 지셔 뷰니 예단티 배나 코데르티 내가 자티 노이나 자드 강티라이메 오래 이직세 전 나다 지 아랑 갑 내가 몰로야야 이직 윤심 갑으로 티내가 로야 사강 갑이 웃음니 어디서 생겨들었냐 자 뷰이다 니 쉬 뭐 웃음 신데 직다니다 일마셔 리마인드 오래 나할람 데펜더라이메 오래 자 뷰이다 창 뷰이니다 이직 오 뷰이니 또 오 뷰이니 오지 엄마서발라 탑도이나 다 뒤진 빠게 도마치나 오피 미피네 그래도 내 삼도 아니 지금 어르신이나 웃는가 제라 시시님에 다 엄마 라가가야 프로바네메 그야 브레브레가 나 오마야 오마야 프레시라 탑도메 오래 이딘데 탑이나 나다 덤르티 내가 엄마 나다 얻어 대 탑이나 웃 나다 갑티로디야 플라셔피 오래라 야 바자 먹을라 치수이나 양 갑티피 오래라 이제 다 시추수이네 랑덥지라 오래라 뭐뭐라 치수이네 캐드는 모래라 지연의 피규지랑 생기 모래 조지 산지 우드시

0: 다다 도관 가면 이나 강부신데 뿅티 내가 신데 다 배나 자가랑어도 제가 템부 강부셔 같은데 뭐 하체도 없어 이 신데 LBG 계속어도 티셔섬로 통어이나 자가르샤 뿅 제 두고 우든 다 던져면 없어 계시 엄부답 서버만 타고 이나 소니고 우든 데마도 못 넘. 다 그레인이나 두 브루나 오레라 데비엠불 네시엠불 오레라 조엠불 우나에 계급 USM어도 계급 테마나 동물 카르티 빌랭 마야오이네 빌다 소니고는 스토어하우스가 인도가 오든 노아니나 하람코인넥트 레티 레네 레숨데 님버지 마르숑 사바야르츠 님버지 마르숑 사바야르츠 오디냐도 다당 데브탑게 오드나 다우 공바 쉐불 다당하르 룹노이나 바자르가 가에 쇼르죠 뉴쇼죠 놈신데 랭이 야겐 바샤 오든 무게라 네발라 오든 라수이나 덥제나 무노션지 이직도 루브니아 고치셔 월로스가 문음쇼 오래라 어떤 뉴스에 온미시고 만매 오래라 이직세 삼블링가 무게냐고 페멘냐고지 마라이죽이 게른데 추는만음 대신으로 코리오 엔와먼트가 어떤 대리점만은 견디게끔 그래미 강부세 그리망라고 소다망라고 그래 이직 생난 초주 어디냐야 다 야보 삼블링기 남시냐나 다 뭐 베더 강부세 교화요르드게 나 사치우문은 대신으로 치우죠 temperature climate ko udan de jua kebul leng ya ju chena jua de jumda ud jua ke wi na shugu che udan de ko mara ju ne siga ta chu de su shu de gro de ji se da jesu chum shi wala se udan de rabur ne da muge ke ba muge mo do tob che mo no udan de rabur da ne se ba kom do ju ne mo na me da da ne tob che mo do te wa re de mo do de udan ti ga kyo no ya udan de ngo 규르가야 메나시 팬도야 된다 넘버도 오르고네 이제 어떤 공부시도다 뭐는 어떤 약고 숨니 뒤진 알아 뭐말음 내가 넘셔 전벌링가 무제 말아오쇼 철주 뉴스 바바니 남도 노래 뒤주 따다가 남 소죠 군가이나 코다다 소 이제 샤르베제이나 남소 다 대신하고 군가 코마소 샤르제옴을 코소 어떤 야불 롱마샤 균게 이제 강부샤 균게 요 어떤 레임다 다음에 세번 꿈도 주르니 어떻게 나오려나 Monomon Yogoda, CC Yaman Meorilla. Simjim Ponshin Uvala, Dani Missi Ter Gurdes, Yuji Kogunasus Dundunya Negurchis. Simjim Ponshin Uvala, Dani Missi Ter Gurdena. Simjim Ponshin Yena, Pombanena, Sigamuno. Sajumuno, Tunjumuno, Lubula Kinu Pemino, Pombanena, Sigamunosha Pombanino. The Uvanina, Rub Nor Sigamuno, Brown Asha, Simjim Ponshin Uvani. Biri başa ne kadın değil gana.
1: Rangi nansi data namdar lirima gesi chenpo shivala si zenangu chenju chenmo tulku tenzin gyurme rimbuche si monkit ka gyurya trishinangu sannambur. Rangi nang utjit mutuya nogor nup tuzelengache monpo lirim godamp. Namdar lirima sannangsa Rangina utambache Deshik namdar lirim chiddus Medium wave kilohertz kachilinakni khali thi Meter kyanin khebli chiniska Uz akashwani tawangimbur Rangya chambu nuptik chuze Lengakni karma khali chidi honi Desh chilungi tong khali gro lok Chinda dukpak terik gro Boy gyalo Nitong Gyaning Kene Chiksum Namlo Metalok Shipa Sakadavak Nishti Reza Pimpimbur Langinada Deshik Nitsui Kachan Shobanang Konjo Sangisi Shusu Sanangsa Silun Kushap Narendra Modi Si Desh Penjer Lopton Lensok Member Langibanak Tsongduik Koti Nombur Silon Kushap Narendra Modi Ning Lenso Nesi Jamling Ninga Datan Nedang Namda Munu Kapka Gyaghar Gyaghapkak Penjar Nedang Chit Yargi Donu Taksho Thongyuk Toka Shepong Nangumbur Gyaghap Ning Misebak Misejit Namda Shongyuk Ning Songleye Yargi Thongyukche Gyurche Thonggosu Nuk Toka Ye Shepong Nangumbur Member Langebasi, LinkedIn Asia Nupsho, Ka Dutsutsup, Shongunu, Ning Utki, Gyagarning, Zumling, Chiyongsha, Kange Ramaknuk, Korye, Shepong Nongbur.